우리의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귀한 사역들, 특별히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참 진행해 갈 때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또 그 삶의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어주신 또 김가연 자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내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가, 내 자신이 아닌가. 오늘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참된 부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할 그 자식언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참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 원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책상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그 사고에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아들은 큰 중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실로 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의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그 의사가 들어오더니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수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또 아버지일 수는 없죠. 그런데 뭐가 이 내용에서 이상하냐면 그 의사는 의례적으로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의사는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이 박힌 생각이 이미 어떤 한 단면이 그 모든 면을 정하는 것이죠. 내 경험이, 내 시각이, 내 생각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결론을 짓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당황스러운 생각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사는 남자라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편견이란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일부의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견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우친 견해, 편견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모, 학력, 학벌, 배경, 과거, 성격, 말투,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성령 충만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서도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예,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했던, 독실하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독실한 충만했던 이 아나니아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얻고 존경이 있고, 예,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가 말하면은 다 이해되고 설득이 되어질 만한 그런 충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편견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실한 성도에게도 있고 오래 믿음의 삶을 산 성도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입니다.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더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있음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다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이미 내 생각, 내 기준에 치우쳐 있다 보니 편견이 있다 보니 이러한 편견 속에서 이미 치우쳐 있어서 잘 보십시오. 내 편견이라면 이미 치우쳐 있어서 기준을 잡으니 이 기준이 중심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이미 치우쳐버린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또는 아이디어는 경험은 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여기서 직가는 김과 이가 뭐 그 당연히 아니겠죠. 직가는 바로 곧은 길입니다. 예, straight way. 예, 곧은 길이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누구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아나니아의 반응, 하나님은 일어나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 라고 했었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은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대답하여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뭐죠? 여기서 문제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독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모든 이게 칭찬을 듣는 믿음이 좋은 이 아나니아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 근데 이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은 가로쳐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내용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제 생각에 이런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라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했는데 아나니아는 주님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저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등등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등등 계속해서 설명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하나님과 갈등의 국면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내가 몰랐네. 내가 실수했네. 맞다. 가지마. 여러분, 아나니아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Fact,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울은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짓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그 생각에 기초하여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견이라는 생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아무리 팩트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치우쳐 잘못 선택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지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고 나아가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편견 속에 살아가죠. 그 편견이 진리이고 그 편견이 나이고 그 편견이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 그는 사울을 향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즉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편견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하고 합리적이게 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말씀이시든지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존중히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과 편견의 차이죠. 편견은 내 생각이 기준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기준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 감정에 따라 다르고 내 생각에 따라 다르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교단도 아니고 여러분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며 우리의 삶의 가장 core value로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우리 자체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조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새롭게 되어져, 이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1년, 10년, 20년 지났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있고 이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육화되어져서 내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 바꾸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마인드, 우리의 renew,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되는데 내려져야 하는데 비워져야 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범사의 사무엘 3장 5절로 6절로 보면 범사의 모든 길에서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정말 평생에 듣고 배운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장 final authority, 가장 최종 권위입니다. 전통과 경험과 교담 뭐 할 것 없이 성경이 우리의 최고 권위. 그러니까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더 짧게 말하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이 악하든 해를 끼치든 포악자이든 개수 중에 개수이든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가. Go.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시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Go,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 내가 택한 선택한 도구야, 그릇이야.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핍박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살인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사람은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단지 단면에 보이는 면만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강건케 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만 보셨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숨 쉴 수 있을까? 우리가 저지른 죄만 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모습만 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새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의심해야 할 여지 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실합니다. 믿으십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거나 내가 버리거나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감정이, 오늘의 내 생각이, 오늘의 내 치우친 편견과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커요, 나한테. 그 문제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인,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15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그 주님의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은혜 받기 위하여 교훈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만왕에 다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 되시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논쟁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모두가 포기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시력까지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회복 불가능한 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신병동에 있지만 이미 시력도 잃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신병동 독방에 수용되었고 아무도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한 나이 많은 노 간호사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 책을 읽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매일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날이 흘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그 사랑은 헛되지 않게 되었죠. 어느샌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소녀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회복되어서 교사로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한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 아동은 그냥 어느 정도의 장애를 지닌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똑같이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이 앤 설리반을 도왔던 그 노 간호사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았죠. 사람들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선도 바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시선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관점. 사람들은 헬렌 켈러에게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앤 설리반 선생님은 가능성을 보았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한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 복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던 그에게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가 되어주었을 때 살인자, 포악자, 길 잃어버린 사울이 지난 21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 모두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면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왼수?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한 분을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엄청난 희생으로 값을 치러 사신 바 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다른 것이지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기준과 내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 더디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며 공통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하나님의 눈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채로, 잃어버린 자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3번.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예.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자,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쳐먹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 저 같았으면요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내뿜고 막 죽이려고 하고 정말 그 완전 정말 괴수 중에 괴수요 정말 괴물과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아무도 꺼리지 않는 일단 순종해서 가는데
정말 두렵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뭘 갖고 얘기냐면요,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는요, 이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두가 위한다고 자기 생각들을 말하면,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어디로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의 생각을, 물론 생각을 하지 말라, 내놓지 말라가 말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요, 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응? 누구요? 주님의 생각이죠. 저 역시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이 없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내 생각이 있었어요. 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간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나니아가 생각이 바뀐 이유. 조금 전만 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가 이 자신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닙니다. 아, 보니까 사울이 아니네. 아, 사울 좋은 사람이네. 아, 이게, 그러니까 사울의 이고 아니고 사람의 어떤 사람, 환경의 어떤,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생각이 있지만, 고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과, 여러분, 목사와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요,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사울은 지금 만약 들어가자마자 에이 브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브라더 사울, 예, 사울 형제, 사울 형제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내 형제가 아니죠.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아닙니다. 다시요, 그는요, 원수이고 핍박자고 괴수이고요, 괴물입니다. 나쁜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생각이 바뀌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사울 형제, 형제 사울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은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꺼리끼고, 여러분,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상종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죠.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불러지도 싶고 마주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사울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치우친 시선, 편견,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편견이 무너질 때 사람이 보여요. 편견이 있으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요, 옳고 그름만이 보입니다. 근데 이 옳고 그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 그래서 그 잘못된 치우친 편견이 무너져 내리니까 사람이 보여요. 편견이 무너질 때 형제가 보입니다. 편견이 무너질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놓고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선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키로, 신뢰하고자 선택하는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화합케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매우 단순,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나니아는 처음에 그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선포되어질 때, 접할 때 우리는 자주 그러나 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리하실지라도. 여러분, 상황 봐가면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지 안 건져주시는지 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상황 봐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리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순간 삶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그 좋은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고 관계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외면했던 사람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겨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속에 바울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누군가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갈 아나니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아나니아, 수많은 제2, 제3의 아나니아, 순종하는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며 여전히 주저하시고 미루시고 계시는 분 가운데 왜 오늘이라도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계시다면 잠깐 손을 얼을 때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계십니까? 대부분 저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격이 없지만 우리야말로 괴수 중에 괴수요 죄와 허물과 범법들로 죽었던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에 널린 마른 뼈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았죠. 그 은혜를 아는 맛본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력할 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오늘 제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보내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갖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귀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초청 시간에 이 앞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결단하시며 헌신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겸손히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저를 보내주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순간 내 치우친 편견이 그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가장 으뜸되이 주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에 각자 감동하신 대로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0: 시간에 이상지 집사님 저를 대표 기도해 주시므로 오늘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 위에 있고 믿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생활화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환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께서 영육관에 강건하시도록 항상 붙들어주시고 2부, 3부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안보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실황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지역번호 02-355-7887로 전화주시거나 저희 BBN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예배의 감격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배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혹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때 한 소녀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인형을 가지고 침착하게 놀고 있었죠.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하자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를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에 아마도 근심과 걱정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재 전 세계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약 14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보다 예수님을 모른 채 영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80%가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으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때를 놓친 곡식은 모두 버려지는데요. 이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할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 도구란을 통해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시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주어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찌푸른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명랑한 기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시면 먼저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즐거울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와, 우리 한샘이 너무너무 더 멋있어졌다. 한결이도 그렇고 다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모두 첫 번

0: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청순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도 했고요, 친구랑 싸우기도 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이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감기 걸린 친구도 있고요, 머리가 아픈 친구도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모두 모두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자, 우리 박진선 목사님 설교 말씀 해주세요.
1: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날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잠시 읽기로 해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2절의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우유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순수하고 정직한 가르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갓난 아기들은 매일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어요. 그 젖은 아기들의 양식이죠. 좋은 양식을 잘 먹으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우리 영혼도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인 아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맛있는 걸 좋아하나요? 네, 몸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구하는 내가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믿음이 튼튼히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2: 네.
0: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밥 먹는 것처럼 꼭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2: 네.
0: 그래요. 자, 지금은 우리 모두 찬양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찬양 배워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 너무나 좋은 날씨, 좋은 계절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예수 따라가면 기쁘다는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선생님이 맨 처음 네 마디를 한번 불러볼 거예요. 잘 듣고, 아, 이 노래는 정말 참 좋은 곡이구나 생각하면서 따라해보도록 하세요.

0: 여기까지. 예, 수다로 가면 어떻다고 그랬죠?
1: 즐겁다고 했어요.
2: 기쁘다.
0: 어, 기쁘고 즐겁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쁜 친구 얼굴은 어때야 될까?
2: 웃어야 해요.
0: 웃어야 해요. 아유, 정말 대답도 잘했어요. 1절 맨 처음하고 뒤에 부분까지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도록 하겠어요. 셋, 넷.
3: 예수 따라가면 기쁨.
0: 예수 따라가면.
3: 예수 따라가면 즐겁다.
0: 다시. 예수. 하나씩 끊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3: 예수 따라가면 기쁘고
0: 예수 따라가면
3: 예수 따라가면 즐겁다.
0: 자,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4: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0: 예수 따라가면 기쁘고 예수 따라가면 즐겁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 친구?
2: 내 친구.
0: 내 친구래요. 항상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나를 도와주신대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시작.
3: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0: 자,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 한번 더 시작.
3: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0: 아주 간단한 곡이지만 이 곡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땐 기쁘고 즐겁고 내 친구가 되신다는 거 그것을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죠.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어요. 1절, 2절, 3절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한쌤이 한결이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혜가 한번 요번에 1절만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신혜 어린이 준비해주세요.

0: 우와, 박수 좀 쳐주세요. 야, 우리 신의 친구 저번 시간에 노래 연습 너무 열심히 했나봐. 그래가지고 목이 나셨어. 자, 그러면은 한세미하고 한결이 친구도 아니 선생님이 왜 나는 안 시킬까 그러는 것 같으니까 2절은 한세미, 3절은 한결이. 자, 누가 잘하나 한번 봐야지. 자, 2절은 누구라고요?
1: 저요.
0: 그렇지, 한세미. 자, 한세미 준비됐죠? 2절 우리 한세미 친구 독창할 거예요. 자, 신의 친구 잘 들어보세요.

와, 진짜 너무 잘했어. 박수 쳐주세요, 이번에도. 자, 이제 3절은 우리 한결이 친구가 할 거예요. 자, 누가 제일 잘했는지는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자, 정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결이 친구 준비됐죠? 대답했어. 자, 준비하세요.

0: 박수 요번엔 힘차게 쳐주세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죠?
1: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어요. 무슨 시간이냐면 재미있는 무슨 시간?
2: 동화 시간.
1: 그래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자, 모두 귀를 쫑긋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귀여운 꼬마라고 불리는 어린 양이 있었어요. 꼬마 양은 한 100마리쯤 되는 많은 양들이랑 같이 조그만 우리에 살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우리의 문을 꼭 닫고 양들은 따뜻한 짚을 깔고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면 상냥한 양치기가 와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냈어요.
3: 이리 온 검정머리야! 이리 온 전박이야! 이리 온 꼬마 아기야!
1: 하고 부르기도 했어요. 양들은 이 친절한 양치기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양치기는 아주 상냥하게 양들에게 말했어요.
3: 나한테서 떨어진 먼 곳으로 가면 안 돼.
1: 친절한 양치기는 양들을 데리고 앞에서 걸어갔어요.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높은 산도 넘고 아주 호젓한 오솔길도 걸어서 가노라면 위험한 곳이 많았어요. 그러나 양들은 양치기를 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가기 때문에 길을 잃은 일도 없이 친절한 이 양치기의 인도로 널따란 목장에까지 무사히 도착하곤 했어요. 목장은 참 좋은 곳이었어요. 맛있는 풀들이 얼마든지 소담하게 무성해서 양들이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데나 마음대로는 못 가겠어요. 그럴 때면 양치기는 큰 소리로
3: 검정머리야! 전박이야!
1: 하고 부르곤 했어요. 양치기는 언제나 양들을 열심히 보살피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꼬마 아기 양이 한눈을 팔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되었어요. 때마침 무서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꼬마 아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양치기는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뛰어가서 막대기로 그 짐승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꼬마 아기 양에게
3: 거봐, 언제든지 내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야만 안전한 거야.
1: 하고 또 한 번 달릴렀어요. 그러나 꼬마 아기 양은 좀 까부는 편이고 어리석었어요. 무서운 짐승에게 물려갈 뻔했던 일은 곧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4: 치, 나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야. 나도 내 걱정은 내가 할 수 있어.
1: 꼬마 아기 양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같이 있던 친구 양들도 잊어버리고 친절한 양치기에게서도 떨어져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마구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밤이 되어서 꼬마 양은 양치기랑 친구들이 있는 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양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데도 없었어요.
4: 네, 전박이요. 검정머리요.
1: 꼬마 아기 양은 몹시 겁이 났어요. 넓고 어두운 들에는 친절한 양치기도 없고 꼬마 양은 외톨배기가 되어서 생각했어요.
4: 아우,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양치기 아저씨 곁을 떨어지지 말걸.
1: 그제서야 정말 뉘우쳤지만 도리가 없었어요. 꼬마 양은 몸이 달아서 어두운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 헤매었어요. 그런데 이 들판에는 여기저기 깊은 함정을 많이 파놓았는데 허둥지둥 뛰어다니던 꼬마 양은 그만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깜깜한 함정 속에 쓰러져서 슬피 우는 꼬마 양은 발도 몹시 다친 모양이에요.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자꾸 외쳤어요.
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대답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어요. 상냥한 양치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외양간 문에 서서 양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으면서 술을 세어봤어요.
5: 한 마리, 두 마리, 스물, 마흔, 예순, 아흔아홉. 어? 한 마리가 모자라는데? 꼬마 양 한 마리가 없어.
1: 아무리 찾아봐도 꼬마 양, 아기 양이 없어졌어요. 꼬마 양을 무척이나 기어하던 양치기는 몹시 슬펐어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힘드는 일을 해서 피로했지만 그대로 집에 가서 쉴 수가 없어서 꼬마 양을 찾아 나섰어요. 양치기는 길 잃은 꼬마 양을 찾아서 어두운 들판을 헤매었어요. 걷다가 불러보고 또 걷다가는 큰 소리로 꼬마 아가야! 꼬마 아가야! 하고 소리쳐 불렀어요. 그때 어디선지 무슨 소리가 가늘프게 들려왔어요. 아주 가느다란 소리로 대답이 들렸어요. 인정스런 양치기는 빨리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 길을 잃은 꼬마 양이 함정에 빠져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양치기는 기뻐하며 아기 양을 품에 꼭 안고 어두운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기 양은 조그만 머리를 양치기의 가슴에 포근히 묻으며 생각했어요.
4: 아, 이제 살았구나. 양치기 아저씨가 이렇게 지켜주시니. 고마운 양치기 아저씨. 다신 그런 짓 안 하고 말 잘 들을게요.
1: 하고 다짐했어요. 아기 양을 안고 돌아온 양치기는 아기 양에게 짚을 깔아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어요. 다친 발에는 약을 바르고 붕대도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밥도 먹고 쉬기도 했어요. 잃었던 꼬마 양을 찾았기 때문에 양치기는 무척 즐거웠어요.
0: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죠? 자, 오늘 외우는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2: 네.
0: 네. 베드로 전서,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베드로 전서.
2: 베드로 전서.
0: 2장.
2: 2장.
0: 2절 말씀.
2: 2절 말씀.
0: 자, 선생님 따라서 해봐요. 갓난 아이들 같이.
2: 갓난 아이들 같이.
0: 순전하고.
2: 순전하고.
0: 신령한 젖을.
2: 신령한 젖을.
0: 사모하라.
2: 사모하라.
0: 이는
2: 이는
0: 이로 말미암아
2: 이로 말미암아
0: 너희로
2: 너희로
0: 구원에
2: 구원에
0: 이르도록
2: 이르도록
0: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2: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0: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 보니까 갓난 애기들 같이 응애응애 하는 애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온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들이, 동생 갓난 아기들이 젖을 못 먹으면 어떡해요? 젖 달라고 가만히 있어요?
6: 아니요.
0: 배고프다고 어떡해? 주세요, 잉잉잉 그러면서 응애응애응애 그리고 막 울지요?
2: 그래요.
0: 그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먹고 싶어요. 잉잉잉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알았어요?
2: 네.
0: 그래요. 자, 이번에는 큰 소리로 따라 하는 거야. 갓난 아이들 같이.
2: 갓난 아이들 같이.
0: 순전하고.
2: 순전하고.
0: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0: 이는
2: 이는
0: 이로 말미암아
2: 이로 말미암아
0: 너희로
2: 너희로
0: 구원에 이르도록
2: 구원에 이르도록
0: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2: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0: 야, 그러면 한번 단어 하나씩 해볼까? 갓난 아이들 같이. 그러면 너희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해볼까?
2: 네.
0: 그리고 선생님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해볼 수 있겠어요?
2: 네.
0: 좋아. 갓난 아이들 같이
2: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0: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2: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지니라.
0: 이야.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1: 자라나야 된대. 뭐가 자라나야 될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뭐가 자라나요? 하나님
6: 믿음.
1: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거예요. 아우,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2: 자라나.

바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찬송 기억하죠?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찬송인데 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 뒤에 한샘이, 한결이, 신혜. 자, 1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어요.

0: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어요.
1: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
2: 안녕.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어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어떤 분에게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 이런 소식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분이었어요. 야곱 같은 분이었죠. 제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랬대요. 이분의 남편이 겪었던 어려움을 족정 야곱의 고난과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래요. 그 남편이 살아있던 동안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지는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험난했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죠. 또 집을 도망쳐 나온 야곱은 오랫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밑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라반을 몰래 피해서 도망갔죠. 홀로 남겨진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인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여정 내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모든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받고 약속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위로가 되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의 문제들이 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은 상업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24시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서 100%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은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BBN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BBN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BBN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후원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는 궁극적인 표적이 완성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의 첫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전인 주님의 몸은 주님께서 친히 흘라는 말로 말씀하셨던 의미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아무런 표적이나 권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이상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그것을 위한 주님의 헌신이 아무리 영웅적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거기에는 사실상 아무런 권위 있는 표적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완성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장의 29구절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 전체는 8일 동안의 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1절에서 23절까지가 첫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부활하신 기록은 24절부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날의 앞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날 아침과 저녁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은 1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절은 아주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 10절에는 빈 무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11절에서 18절까지에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더욱 흥미있고 주목을 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떠나실 때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의 적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친구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면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에 대해 고찰하면서 우선 새벽에 일어난 일들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사실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을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관통해 흐르는 그의 원칙은 선택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날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서 그는 몇 가지를 선택해서 아침에 빠르게 진행된 어떤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거기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한 가지 사실은 돌이 이미 옮겨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돌이 굴려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 돌은 바위에 만들어 놓은 무덤 입구에 굴려서 막아 놓은 것이었고 그 위에 빌라도의 봉인이 켜져 있었으며 확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입구에서 치워진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어찌된 일인지 머물러서 조사를 해보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녀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걸리는 길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김에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목해 보도록 하죠. 그는 요한과 함께 있었고, 따라서 요한과 우리 주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어디로 갔는가를 알수 있는 곳으로는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그에 대해 지니고 있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고는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와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와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 사이에 암흑 같은 시간 동안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한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발견해서 그 암흑 같은 시간 동안 그를 데리고 있었다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요한은 영원히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즉시 집을 떠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려고, 그리고 만약 돌이 정말로 치워져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를 보려고 무덤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가 더 열심인 것은 아니었다고 확신을 하면서 요한이 도착했을 때 그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본 것보다는 좀더 많은 것을 본 셈이죠. 그녀는 멈춰서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안으로 들어가 들여다보고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서 있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0: 를 샀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베드로의 담대함에 용기를 얻어서 역시 안으로 들어왔고 보고 믿었다라는 말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그들이 본바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남아 있었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의 순서는 그랬습니다. 자, 이 부활의 기록에 가장 높은 가치는 요한이 세심하게 이 제자들이 한 일과 또그 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 중 하나에게 끼친 영향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의 기록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우며 꾸밈이 없지만 그 특징이 진솔하며 시적인 것이고 세심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른 어느 역사적인 기록들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설명의 방식을 통해 부활 사건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요한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몇 구절을 통하여 요한은 이 제자들, 즉 마리아와 요한과 또 베드로가 각자의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돌이 옮겨간 것을 보았다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도착해서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는 세마포가 놓인 것과 수건이 따로 객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본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인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냥 본다는 말로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요한이 와서 몸을 숙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그런 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보았다는 사실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는 좀 달리 테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히 보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가 세심하게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이 그에게 끼쳐졌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용기를 얻어서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전혀 다른 에이도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언제나 본바를 이해하고 파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안에 들어가자 그는 보았고 또 이해를 했고 그래서 믿었던 것입니다. 지적인 파악은 절대적인 확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바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돌이 치워진 것을, 그리고 그 입구에 지키는 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것보다 좀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고는 세마포가 떨어져 놓여 있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거기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냥 거기 놓여 있는 대로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들어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1900년에 헨리 레이든 목사가 쓴 어떤 책에서 우리는 이 책의 저자가 이 문제를 매우 세심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들이 그 아침에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당시 캠브리지 트리니티 홀의 석사였으며 그 책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주석 중에서 웨스트코트의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웨스트코트 주교가 무덤 안에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 알수 있으며, 부활하셨을 때 서두르신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또 수건이 따로 객혀 있었다는 사실이 서두르지 않고 정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납작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향품들도 있던 그대로 있음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감겨 있는 채로였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수건이 따로 객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둘려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접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에 만든 무덤들에다 장사 지내는 방법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머리에 싸는 것은 몸을 싸는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따로 행해졌습니다. 그 바위 무덤 안에 시체가 옮겨지면 발을 입구 쪽으로 하고 머리는 안쪽으로 향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바위 턱 위에 올려지는데 그 바위 턱 위에는 머리를 두기 위한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두르는 수건은 언제나 몸을 싸는 세마포와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그것을 보았지만 세마포가 납작해져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첫눈에 알 수 있다는 사실 외에는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수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건도 보았습니다. 그는 세마포가 건드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놓아둔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마포도 여전히 거기 있었고 향품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방법으로 머리를 둘렀던 수건도 접혀진 그대로였습니다. 그 말이 살며시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수건은 머리에 감겨져 있던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즉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손을 댄 자국이 없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밀고 들어가서 세마포를 찢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기에 둔 시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굴려진 돌과 변하지 않은 세마포의 모습에 부활의 표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궁극적인 표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요체요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라는 역사적 사실은 요한이 보고 믿은 그 일의 결과입니다. 돌을 굴려낸 천사는 주님께서 무덤을 떠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즉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그가 깜짝 놀라면서 보게 된 그 광경의 의미를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의 주된 가치는 물론 주님 자신이지만 계시가 나타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둘러싸고서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세 가지 관계에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혼자서 있다. 12, 13절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있고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더니라는 내용의 이 구절은 너무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밖에 서 있었다니 돌이 치워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대화를 나눴더라면 유익했을 텐데 그들은 그녀를 남겨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한 행동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 쓰인 헬라어는 흐느끼 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몸을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본다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그런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거기 서서 옆으로 몸을 구부리고 무덤에 기대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분명히 그녀가 들여다보았음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안에 들어갔다 왔고 다음에는 요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서는 갑자기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알만하다는 듯이 조용히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흐느끼고 있던 이 여인은 스스로 보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통하여 일곱의 악한 영들에게 끔찍하게 시달렸던 데서 자유함을 얻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 그곳에서 지체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을 장사 지낸 첫날 밤 내내 그녀가 거기 머물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식 후 첫날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일 내내 무덤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다가 몸을 구부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보았습니다. 이 말에 쓰인 헬라어는 베드로가 보았다는 말을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그녀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녀는 두 천사가 하나는 주님의 시체가 놓였던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내었으나 천사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가 자기가 본 바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려고 갔을 때에도 그녀는 똑같이 말했지만 약간 달리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돌이 치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로 주라는 절대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으로도 그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개인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도 진실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여러 해 동안 그녀 곁에 계셨으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그녀를 사로잡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주님은 진실로 그녀의 개인적인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주님의 시체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의 충성스러운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책망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기는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녀의 주님이셨습니다. 즉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애절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녀는 몸을 숙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때 그녀는 두 천사가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의 물음에 흐느껴 우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보이면서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뒤로 돌이켰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그녀의 굶주린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사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라지셨기에 천사들도 그녀의 마음에 생긴 틈을 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 드디어 누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나. 여기서 본다는 말은 앞에서 쓰인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깜짝 놀라서 긴가민가야 살피는 듯이 쳐다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주님은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는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즉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처음에 그녀에게는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서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한 사람으로 빈 무덤가에서 울며 서 있는 여인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아주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어조로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 주여라는 것보다는 존칭으로 즉 영어로는 sir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으므로 그 말은 다름 아니라 존칭의 표시로 부르는 호칭 정도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즉 존칭으로서의 그 주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빛나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여인이었다고 해도 시체를 옮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려운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마리아는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가능한 어떤 어조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이 마리아야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기억들을 되살려내고 넘치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라보니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주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요. 요한은 아주 세심하게 이 경우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라고 기록한 후에 요한은 그 말의 뜻은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디다스칼로스, 즉 선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녀는 아주 놀라운 정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주님에 관하여 궁극적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곧장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번역이 얼마나 본래의 뜻을 가리고 또 오해를 하게 만드는가는 참으로 불행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야 그런 식으로 나를 붙잡지는 말아라. 즉 옛 관계는 바뀌었다. 나를 그렇게 붙잡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옛 관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흐느껴 운 것은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서 만지고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마리아야 곧 새로운 방법이 생길 것이다. 아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구나.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는 곧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 즉 거역하는 자들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하여 선물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부어주셨고 그녀가 주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로 막달라 마리아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드러내 보여준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말한 것은 주님께서 곧 승천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곧 승천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빈 무덤과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0장 19절 이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사역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날인 첫째 날에 관하여 요한은 아침과 저녁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두고 아침에 일어난 일은 빈 무덤과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난 일들로부터 곧바로 저녁에 일어난 일로 화제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두 여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또 어딘가에서 베드로와 은밀히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슬픔에 잠긴 두 제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대접을 받으시고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건들은 생략하고 저녁 때 다락방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첫 사건과 마지막 사건 사이에는 일주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두 사건 모두 다락방에서 일어났는데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는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 오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첫날 저녁과 한 주 후에 저녁 때 예수님은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어느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은 이렇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첫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며 24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8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째 날 저녁 때 모인 모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누가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11명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무리에 대해 언급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들 중 10명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마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몇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적대감은 결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러한 적이가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르고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에게 그러한 적대감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모이게 했을까요? 그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벼락이 주님의 머리 위에 터질 때 도망갔었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한 것은 오직 이른 아침에 그들이 들은 소식, 즉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요한은 20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중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는 있었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일 거기서 된 것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우리는 그들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아마도 환상을 본 것 같은데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으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남자들이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놀라움과 희망 또 두려움의 감정이 뒤범벅이 된 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떡에 축사하실 때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열린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보통 그들에게 하시던 인사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서로에게 인사할 때 그 인사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날 저녁 그 다락방에서 사용하셨을 때 그 평범한 인사말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이야기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3장, 14장, 그리고 15, 16장 등에 기록된 그 친밀한 대화의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역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대화들을 끝내고 나가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갈보리로 가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 비극을 넘어서 그 고통과 어둠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속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것들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로 다시 인사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었고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겪어야 했던 그 그토록 두려운 것들을 이기셨으므로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자기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보고 따랐던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인사 말씀과 그 뒤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에이도인데 이 단어는 요한이 보고 믿었을 때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한 자신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봄으로서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당장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평범한 인사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사용하시면서 의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인사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읽어 나가야겠습니다.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려면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첫 인사말이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주려는 것이었다면 다시 반복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 이상의 그 무엇, 즉 그들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한 용기를 자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들이 다시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던 그때에 그 고통과 절망의 날에 잠시 동안 자신들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했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에 그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다시 통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분명한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상처를 지니고 있으면서 살아있는지를 보아라. 그것은 바로 내가 사망을 이긴 자임을 뜻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이제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자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묘사하는 데 쓰인 동사와 자신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인 동사를 같은 것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데 대해 사용된 동사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입니다. 자신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데 대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동사는 펜포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동사는 같은 동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파견과 제자들의 파견을 묘사하는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듯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들 자신이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들 자신의 안전이 결정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케 하셨을 때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케 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즉 아포스텔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선은 구별해 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매우 익숙하며 그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첫째 의미는 구별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바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계속 언급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곳은 4장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였습니다. 아포스텔로는 위임된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펜포라는 단어는 결코 위임된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떤 권위에 의해 파송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주님께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권위를 교회에 위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권위를 지니고 계셨으며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사도들은 주님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주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권위를 위임하셨기에 이제 나는 그 권위로 나의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보낸다. 그 권위는 나의 권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케 하려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상처 자국이 여전히 나있는 손을 그들을 향해 뻗으신 채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드럽고 편한 길로 부르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의 권위의 표가 바로 그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언제나 부활의 길이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이며 암시적인 예언적 호흡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성령을 받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그 점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처 자국이 난 손을 그들에게 뻗으시고 자신이 권위를 가졌으며 그들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비밀스런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간단히 취하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지게 될 자원들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내게 위임하신 권위 아래서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한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저 놀라운 말씀이 뒤를 이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온 무리들,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권세, 이 능력이 아직도 교회에 있습니까? 확실히 그래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명심되고 지켜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주님은 도덕적으로 황폐하고 파산하여 마비되고 무너져버린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깨뜨려 인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죄로부터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용서하거나 또 그대로 둘 권세를 갖습니까? 이 물음을 개인의 차원으로 적용시켜보자면 어떤 성직자 계급에 속하지도 않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에 의해 사역하도록 따로 구분된 이도 아닌 어떤 사람이 그런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한 영혼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도 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도 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수많은 죄가 모두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적 교만 때문에 더 자주는 도덕적인 범죄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며 그때는 놀라운 때였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숭고하며 너무나 지역적이면서도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두려움은 없애버려라. 이제 너희의 일이 시작되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만 동등하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나가서 나의 일을 행하라. 죄에 맞서고 세상에 맞서라. 너희는 죄를 사하는 말도 그저 죄가 있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8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24와 25절에 나타난 내용을 빼고는 말입니다. 도마는 첫 번째 나타나실 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어떤 독단적인 답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마를 이해하는 한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제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급장이라서 못 왔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통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가려하실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습니다. 그의 결심은 높고 고상한 것이었지만 아직 그런 결심을 실행에 옮길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보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죄가 있었습니다. 즉 진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말의 실제 의미는 이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즉 나는 가서 그것들을 대하지 못하겠다. 우리 모두 도망가긴 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말했던 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도마는 베드로보다 훨씬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떠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주중에 언젠가 그들에게 돌아왔으며 그들은 곧 그를 맞아들였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것이 기록된 내용 전부이지만 분명히 그들은 그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가 주님이심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자네들이 본 증거를 나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온 그 사람, 고통 중에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갖고 있던 증거들을 요구하던 그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도마를 흠잡을 만한 사실은 처음 나타나실 때 그가 거기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고 예수님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특히 도마에게 임하셨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다시 그 주의 첫날에 도마가 거기 있었는데 아마도 계속 버티고는 있었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잠겨 있는데 주님께서 들어와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다시 친근하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얻었던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경건한 침묵 가운데 거의 해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최고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도마는 그 상처를 보고 주님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이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 말은 실상 하나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의미로 나의 주시며 라고 말했고 곧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했기에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축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나옵니다. 또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른 축복의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너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다른 열 제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요한도 무덤에서 보고 나서 믿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눈은 도마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떠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많은 세대들을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주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될 미래의 모든 성도의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 그 마지막 20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의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춤을 추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술을 마시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의 자리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보람있고 의미있는 생애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인생의 물음 앞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생을 의미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신의 생에 대해서 만족하며 후회 없게 만들어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를 통해서 또 한국어 방송 이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도 얻고 친구도 사귀고 도움도 주고 받는 것처럼 BBN 한국어 방송도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인터넷 방송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BBN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초대교회 시리즈 여섯 번째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최혜심.

0: 더 스토리 위스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반대되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기부를 한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부의 결과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증인이 된 로마 병사 가이어스와 범죄자였던 도비아 두 사람이 에베소에 사는 데오빌로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는 의사인 누가가 그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이어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이름은 가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고향의 종교도 믿지 않았으니 하찮은 히브리의 종교는 더더욱 관심 밖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없는 자들을 위해 베풀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을 누가의 편지에는 남에게 베푸는 자세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적혀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친구 도비아와 함께 데오빌로의 집으로 가서 누가의 편지를 읽어보실까요?
2: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모두들 편히 앉으시지요. 날이 갈수록 참석자가 늘어나는군요. 가이어스와 도비아가 여기까지 와준 것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누가의 편지에 대해 좀 전에 이 두 형제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두 분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지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가이어스, 이제 시작하게나.
1: 고맙네, 데오빌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초대교회가 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그 후 30년 동안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지요. 위쪽 지역에는 사원을 비롯해서 헤롯 왕의 사치스러운 궁전과 요새가 있고 로마 수비대의 모든 관청, 부대, 무기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가파른 비탈이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들 사이사이에 공장과 창고들이 들어서 있지요. 초대의 교회가 급속도로 번창하는 것을 사원의 관료들은 못마땅해 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불어났지만 그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통은 각자 집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꾸려왔는데 어느 날 아리마대의 요셉이란 부자가 커다란 창고를 제공해줬습니다.

0: 이런 자비로움을 보여주었었지. 역시 믿음이 강한 분이로구나.
1: 게다가 영감하기까지 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부인할 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인의 시신을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0: 아, 그래. 그 창고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지?
1: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널리 알렸으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준비 작업이 빨리 끝나겠죠.
0: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지. 요셉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천국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을 거다.
2: 소식은 급속히 퍼졌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작업을 돕기 위해 요셉의 창고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창고는 온갖 상품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천장만도 대략 12자에서 14자 정도 되었습니다. 요셉의 목수들은 아주 능숙해서 금세 바깥쪽 벽에 구멍을 내더니 환기구와 부어 그리고 음식 저장고를 만들더군요. 많은 도움 덕분에 열흘 만에 새 건물에서 목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 참석한 사람만도 3,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3: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는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순례자들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순례자들은 돈이 없었고 머물 곳도 없었으며 사도들 또한 사람들을 도와줄 자금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때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0: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하루 종일 봉사를 하시느라 피곤들 하시겠지만 여러분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자금이 거의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식료품을 사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틀 안으로 자금이 동이 날 것입니다.
4: 베드로 형제, 우리 역시 재정 형편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세. 우리의 일을 도와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던 키프로스의 요셉이란 분이 엄청난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네. 절대로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더군.
0: 물론 요셉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네. 안드레와 내가 그에게 바나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바로 용기를 주는 자라는 뜻이지. 그에게 참 잘 어울리는 이름 아닌가. 자신을 세우지 않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걸세.
4: 아, 요셉이? 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부를 독려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네. 바나바는 학식도 높아서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까지 언급하더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0: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아, 그리고 시몬과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각자 집에 돌아가기 전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5: 아, 저...
0: 네, 나다니엘, 얘기하시죠.
5: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동안 사원의 십일조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바나바의 제안을 듣는 순간 십일조를 해야 할 곳은 사원이 아니라 바로 여기란 생각이 드는군요. 사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원 내에서 예배와 설교를 금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0: 그래서 전 바나바 형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당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영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1: 아멘.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0: 그 다음날 페드로는 십일조와 기부에 대해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돈과 물건을 헌금했지요.
1: 베푸는 즐거움이 사랑의 파도처럼 초대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아낌없이 나누었지요.
0: 비밀을 지켜달라고 사람들에게 수차례 당부하고 조심했지만 바나바가 많은 재물을 교회에 기부했다는 사실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한 거지요.
1: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는 일, 가구를 수선하는 일 등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기부를 칭송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곤 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베푸는 정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당 앞으로 나아가서 사도들의 발 아래에 선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비로운 기부에 대한 설교의 축복으로 매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지요.
1: 사람들 수가 늘어날 때마다 필요한 음식과 옷도 더욱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상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부자촌인 위쪽 지역에 살고 있던 부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이런 물품을 제공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예루살렘 전 지역에 걸쳐 여러 상점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회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상점의 운영자는 재빨리 이 기회를 포착하고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0: 말고,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1: 급한 일은 없습니다, 아나니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 못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요.
0: 그거 참 듣기 좋은 불평이구만. 잠시 들어오게나.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는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세.
1: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사람의 추종자들이 저희 상점 근처에 있는 커다란 창고를 쓰고 있지요.
0: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
1: 이 사람들은 거지들을 먹이고 불황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상점에서도 그 늘어나는 주문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0: 그 사람들 얘기라면 나도 들은 적이 있지. 하지만 그렇게나 많을 줄이야.
1: 제가 듣기에만도 그 예루살렘에만 8천에서 9천 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만 이용하시면 아나니아님의 부와 지위를 훨씬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0: 좀 전에 거지와 불황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무슨 이익이 생긴다는 거지? 도대체 그런 거지들이 무슨 돈으로 물건을 사간다는 건가?
1: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의 요셉과 그 친구 니고데모는 알고 계시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도 여럿이 그 이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길거리 거지들한테 자기들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말인가?
1: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0: 무언가 얻는 게 있으니 그 대단한 사람들이 모임에 나가는 게 아니겠나? 그렇다면 나도 우리 사업을 위해 이 일을 한번 검토해 봐야겠군. 어쩌면 건물도 더 짓고 상점도 확장할 수 있겠어.
1: 이제야 제 말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0: 그렇다면 내가 삽비라와 그 모임에 참석을 하면 어떻겠나? 우리가 관심 있다는 것도 알리고 부자들과 친분도 쌓는 거지.
1: 그 사람들 일에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고 축혀 세워주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0: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는 요셉의 창고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들 상점의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기도 했지요. 거짓된 아량 덕분에 사업은 번창했고 건물도 더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고 오직 탐욕과 자만심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1: 여보, 저 바나바란 사람 얘기 들었어? 귀한 재물들을 팔아서 모두 교회에 바쳤다는 사람 말이요.
2: 네, 들었어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더군요.
1: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훨씬 더 자비롭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떨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세금과 유지비만 축내고 있는 땅을 팔아 교회도 조금 기부하고 우리 가게도 확장하는 게 어떻겠소?
2: 좋은 생각 같아요, 여보. 하지만 교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으려면 가게를 넓히는 데 돈을 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뭐, 교회에 기부하는 돈도 결국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쓸 테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군. 사람들한테 인용도 받고 말이야.
3: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즈음이었죠. 아나니아가 거들먹거리며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주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1: 아이고, 참,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아이고, 갈 수가 없네.
4: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서 제 동생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져온 조그마한 도시락을 발견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빵 덩어리와 생선을 향해 축복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채우기 시작하셨죠. 무슨 일이냐, 안드레?
5: 아, 네. 아나니아가 형님께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4: 아니, 지금 말이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5: 아, 시간이 별로 없다는군요. 사업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4: 그래, 알았다. 그럼 따로 만나자고 해. 저쪽 끝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전해라.
5: 아, 베드로 형님,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나 봅니다.
4: 그래, 알겠다. 어서 오십시오, 아나니아.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저희들 모두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만.
1: 그렇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바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저희 부부의 선행을 본받았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희는 사원 근처의 땅을 좀 팔았답니다.
6: 그 근처라면 땅값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말이야.
1: 삽비라와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땅을 판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베드로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4: 아나니아, 당신 안에 사탄이 역사했군요. 어째서 신성한 영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땅을 판 돈을 따로 챙긴 거지요? 그 땅을 팔기 전부터 당신 소유가 아니었고 팔고 난 후에도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요.
0: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3시간 후 그의 부인 삽비라가 회당을 찾았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베드로는 그녀에게 얼마에 그 땅을 팔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삽비라 역시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늘어놓자 베드로가 둘이서 짜고 주님의 영혼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3: 이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스러운 영혼에 거역하는 죄인에게는 크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와 봉사의 마음으로 섬겼으며 다른 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척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우리 모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며 조용히 베풀었고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짓을 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 그분의 보호하심과 영생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주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여섯 번째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출연 사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이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그러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채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아직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대학 사역을 인터넷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교리, 성경인물연구 등 5개의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시에는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향한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장로교회 예배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1: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목적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기쁨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0: 교독문 3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1: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걸음

0: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시영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계절은 조금씩 바뀌고 세상의 모습도 변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세상의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하나도 내세우고 덮는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위축되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깊이 회개하오니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바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아버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상을 되찾아서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적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각 부서를 섬기는 책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피곤한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경이 당장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한세형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6월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또한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 주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올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성도들 올바로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Happy Father's Day. 네, 아직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군요. 제가 Happy Father's Day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똑같이 그러면 되잖아요. 네. 아, 아빠의 날을 축하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Happy Father's Day. 네.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요. 오늘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은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죠. 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려움은 털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아버지는 정말로 깊은 정으로 자녀들을 아끼셨음을 늘 새롭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잠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하며 또한 친밀함을 나타내면서도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그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들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시고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알아서 알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곁에서 돌보게 하시며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통틀어서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하고도 놀라운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깊은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그분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소의 저자 스바냐는 기원전 7세기 유다왕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50년에 걸친 므낫셋 왕의 통치 아래 아주 극도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전들에 우상이 세워졌고 또 생명을 우습게 여겼는지 그 몰록이란 몰락 그 소머리로 한 이 신에게 아이들을 갖다가 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역시나 스바냐 1장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진노의 날, 환난의 날이 온다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신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심판을 선언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심판도 그 이유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은 바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진노 뒤에 터져나오는 기쁨이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말씀의 세 가지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떤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단순히 가운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서 가운데는 베키르베크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내장, 자궁, 가슴 이 그것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자리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백성의 한복판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처절하고 비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이 백성을 떠나는 것은 우주적인 공포였고 그래서 신이 떠난 도성은 죽은 도성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보는 이스라엘을 보는 그 시각에서도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전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인가? 이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 각자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1장 16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으나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떠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곳이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태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당시 랍비 요한안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대답도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것인데요. 진정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는 것은 흩어진 백성의 한 가운데로 임하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성자께서 성육신을 하심으로 아예 우리 곁에 텐트를 치셨다. 이 말은 뭡니까? 거주지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파스칼은 말합니다. 신의 현존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는 말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도구로 신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느낌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계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약속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약속. 이 의미를 되새기라고 믿습니까를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예? 뭐 아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그때는 그 느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것이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위기를 만나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고 그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무리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버티고 인내로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의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잠잠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려며라는 말씀에서 이 잠잠히는 히브리어로 야하리시라는 단어인데요. 침묵, 정지, 숨을 멈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라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침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말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런 순간이 바로 야하리시, 여기서 잠잠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대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또 율법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침묵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침묵은 말로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언어를 초월한 사랑.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에 15절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 이 긍휼이라는 말 우리 잘 알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 사랑, 긍휼 이런 말로도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는 그만큼이나 어떤 한 단어로만으로는 그 의미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 캐서린 셰컨필드 박사는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헤세드는 관계 안에서, within the relationship, 관계 안에서 기대 이상을 행하는 충성된 사랑이다. 관계 안에서 기대 이상을 행하는 충성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헤세드는요,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유지되는 어떤 계약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 헤세드는요, 아무리 상대가 실패해도 먼저 다가가서 반드시 지켜주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먼저 다가가서, 예,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끌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쁜 것에 다가가 그것을 좋게 만든다. 예,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나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서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대니얼 스턴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갓난 아기들은 이미 생후 6개월부터 부모의 눈빛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아, 내 존재가 어떻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빛이 기쁨이냐 실망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내면 깊은 곳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차갑고 조건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차갑구나. 아버지도 조건적이구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만 바라봐 주시고 내가 실패하면 등 돌리시는 분이다. 어떤 이게 공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옳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이 그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을 먼저 내걸지도 않고 어떤 성과표를 제출하라고도 소리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 아버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탕자의 목을 끌어안지요. 그때 그 침묵, 말 한마디도 없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야하르시, 잠잠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말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기쁨은 뭐냐? 이거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인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야길 베리나라고 말합니다. 이 야기는 단순한 만족감이 아닌데요. 어떤 만족감이냐면 아주 몸을 비트는 기쁨, 춤추는 기쁨, 억누를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기쁨,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리나는 환호성, 외침,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몸을 막 비틀고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피터 크레이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 중에 하나이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의 주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변화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감정에.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감정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윌겐 몰트만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받을 수 없는 신은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슬퍼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진정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그것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또 말씀드리지만 공적주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생활, 곧 성과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경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행위로 증명하려는 충동은 결국 인간을 자기 업적의 노예로 만든다. 이해하시겠죠? 구원의 확신을 자꾸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요, 결국은
어떤 자기 업적의 노예, 자기 자신의 업적의 노예로 계속 뭔가를 쌓아놓으려고만 막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결부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잘못돼버리면요, 그 신앙생활이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반드시 탈진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어느 순간에는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자격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것이다. 완전히 자격을 무시하니까 은혜로 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예정예지라고 하지 예지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아신다고 하지 미리 알고 정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정하시면 하나님 다 속아낼 수 있는 거죠. 요 사람은 좀 괜찮다, 요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정하시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된 자의 완벽함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족해도 돌아온 관계, 돌아온 관계 에서 비롯된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두려운데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복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분이 나를 찾으셨다. 내가 저항하는 동안에도, 내가 등을 돌리는 동안에도 그분은 쫓아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날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가 성공할 때만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할 때도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찾아오시고, 범죄에 넘어졌을 때도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며, 오직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며 달려오시는, 마치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같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놀라운 아버지를 멀리하거나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직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반드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그 계시 그대로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자녀가 내 자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올바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달으며 눈물로 감사하고 더 주님께 우리 표현을 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버지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서 그 기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 십일조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약속을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경기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은 세상에 따라 아버지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셔서 세상에서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 하나님 쪽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그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연약함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면치 마시고 주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로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제단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해 다시 선교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더 기뻐야 될까. 항상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도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메시아반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세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졸업 축하 및 또 11회 메시아 장학금 수여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학교가 여섯 번째 모임으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메시아 잔치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자 학교는 먼저 예배 끝나고 하고 그 다음에 1시에 이제 메시아 잔치 준비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7월부터 7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또 BBS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값 3불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승현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선진미 집사님 생일, 또 박현숙 집사님, 또 유하은 생일을 맞아서 그리고 마이클 권 집사님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떡을 대접합니다. 헌화는 이승현 권사님, 선진미 집사님, 박현수 집사님 그리고 양동술 장님 생일을 맞아서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복음 대화방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메시아 장로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mpcow.org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BBN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5: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라욧을 낳았고 무라욧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았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잇도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며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례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스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레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용무암과 그 들과 베토론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0: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들과 다볼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메바앗과 그 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1: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수메일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베다와 요엘과 이시와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다는 그 보계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8만 7천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너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로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여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한 만한 자가 1만 7200인이며 이레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찰룸이니 이는 비랄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라스의 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스레스며 스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 레켓은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한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람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일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일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레윗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형리요 동에는 나라니요 서에는 게셀과 그 형리며 또 세겜과 그 형리니 아사와 그 형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형리와 다낙과 그 형리와 무기또와 그 형리와 돌과 그 형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0: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여,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말겔은 바르사이의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예와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스아우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여 뽑힌 큰 용사여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6천인이었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상 6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12장 뒷부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 4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또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은 행위들을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 분명히 또 그러한 면에서 한번 더 짚어보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의 빛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께서 이것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때의 연장선상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경이며 세상의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모든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관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그 자체를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의 오심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그 부분을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소리에 등을 돌렸어요. 믿지 않았어요. 저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그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12장을 정리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네 번째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1장에서 그러니까 처음 그 18절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어요. 그리고 1장 나머지 부분은 서론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12장까지 그 앞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 그 12장의 주제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분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께서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 강론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18장에서 21장,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생명에 관한 내용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17장까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진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개의 중요한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미 세 개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 말하는 그 신비한 비유의 강론과 그리고 감람산에서의 강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강론을 하셨는데 그 강론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네 개 중에 세 개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나누었어요. 산상수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이러한 그런 강론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그 다락방 강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강론은 주님께서 여태껏 하셨던 강론 중에 어떠한 강론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길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감동을 주고 또 신선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은 없다고 봐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은혜만큼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이제 끝이 나게 되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거절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준비가 무엇이고 또 주님과 주님의 그 백성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자신의 길 위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로마 정부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나름대로 전하시는가. 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3장 서론을 쭉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중요한 강화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강화는 네 개인데 세 개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그중 하나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복음의 강조점들을 볼 때 1장은 서론이라고 본다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 당신께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화에서는 당신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생명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좀 더 서론을 좀 나눠보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아주 그 매우 드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고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기를 좀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잘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에 대해 듣기 때문에 아니 뭐 또 그것이로구나, 아 이게 다락방 강하라구나 이렇게 혹여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자고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이 13장부터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장 그러니까 앞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성별되었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의 발이 이제 씻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지나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여한 더러움에도 접촉하지 아니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성별이 되셨습니다. 발은 그 사람의 걸어간 길을 말해주고 성별된 향기로운 예수님의 발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좋은 향기를 전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은 그러므로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써가 아닌 물로써 그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피로 가득 찬 샘에 다시 새롭게 오셔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을 어찌 보면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작용으로서 과거, 미래, 모든 인간들의 용서받아야 할 죄를 깨끗이 씻겼다고 믿습니다. 오로지 한 번의 희생이 있을 뿐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없애지고 씻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성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더럽혀짐으로 우리는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이러한 매우 명확한 목적으로 인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죄는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자범죄는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이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왜 발을 씻겼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께서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는데 주님께서는 당신과 또 그 백성들을 동일시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 세상, 즉 이 세계 조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세상, 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되며 그리스도에 적대되며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의 문명세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으며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보존하시기 위해 또한 사시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세주를 모시고 있고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즉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그 영역 안으로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자,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첫째는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기 목사님의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 소개해보면 이것입니다. 그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은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 있었던 13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그곳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수로 센다면 14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들어오는 곳에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주께서는 그들을 씻겨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씻기시는 씻김을 받아야만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만찬이 큰날 끝날 때, 이건 문자적으로는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아닙니다. 사실상 요한은 결코 주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생략했을까요? 저는 요한이 기록했을 때에는 이미 주의 만찬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의식을 만들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도 하나의 의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자 요한은 그와 같은 것들을 생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미기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도 하나의 의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미기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멀어진 성찬식에는 어떠한 축복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나름대로의 변증 논 그 교수님은 말이죠.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며 뱃속에는 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는 그 뱃속에 있는 빵은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이 주의 만찬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가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본문을 좀 더 낮게 좀 이렇게 새로 번역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려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13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겠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디모데는 이름만 올려준 것이고 실제적인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에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나가 바울입니다. 1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 두 사람 이름을 기록자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

배부릅니다. 오늘날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그 당시에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을 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 즉 아시아 지역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골로새 지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베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에베소는 나오죠. 그런데 골로새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바울의 선교 기록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골로새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닌데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한 사람이 에바브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해준 사람도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박해자였죠. 근데 박해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사람이 바울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목숨 바쳐서 다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운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죠?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카락 까지도 다 세우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공무원, 어떤 분들은 교사, 어떤 분들은 뭐 사업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은 뒷전에 가 있고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든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합니까?

0: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주로 만회하는 인사가 이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에게 배워서 우리도 한 번씩 하는 인사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바울에게 배워서 우리가 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다른 인사 안 하고 항상 이 인사를 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와 평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안 좋은 교회 같습니까? 좋은 교회 같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별로 안 좋은 교회죠.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도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노니? 감사하노니.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별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감사는 그의 습관입니다. 그게 특기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또 늘 불평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요. 이런 걸 보면 감사는 확실히 생활 습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울처럼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불평하지 말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 환경이 안 좋아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이분은. 이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어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우리 아버지라 그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랬다가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었다, 아들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감사하고 있는지, 그들 때문에 왜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세 가지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을 인하여 그가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표현들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적으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을 기록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엄청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5절에 보시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22절에 보시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균형 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믿음이 많고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다면 그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계속 미워해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요. 그거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느 것이 부족한지 잘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사랑이 제일 부족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랑이 되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참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믿음도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때일수록 뭐가 많이 필요하냐?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힘들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새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열매는 특별히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때는 서기 60년경인데 그때 이미 복음은 여러 지역으로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바브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골로새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진 것이고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6절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깨달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기독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체 줄 아십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깨달음을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깨달았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믿음, 믿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깨달았다는 용어 쓸 수 있고요. 또 회개했다. 그것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믿음 또는 믿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는 깨달음도 들어가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깨달음도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도 믿음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 하여간에 깨달음을 엄청 강조해요.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좀 어려운 것으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원파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아침마다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 뭔가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아침마다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꽤 오래 들었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몇 달을 들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여간 이 깨달음을 은근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거기 오면 뭔가를 뭐 새로운 걸 가르쳐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계속 들었어요. 도대체 구원파가 말하는 게 뭔가? 근데 답을 안 말해줘요. 나한테 물으면 나는 금방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금방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달았다는 표현이 나왔길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한 사람이 에바브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도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골로새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바브라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죠. 바울 옆에 지금 에바브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편지 쓰고 있는 바울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도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과 함께.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여기 보면 애써 기도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수고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여기서 많이 수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정신적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 보면 에바브라가 정말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봐도 이분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봐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브라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에바브라의 경우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감옥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 해야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실한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배웠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거나 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게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워야 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참 누구를 생각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에바브라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가 각박해지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날카로워져 부딪히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것이죠. 주변 환경과 처지를 보면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BBN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가사는 오지도 않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흔들려? 왜 신천지에 그렇게 열심히 시간 바치고 헌금 타고 봉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 말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이 생명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세뇌돼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흔들린대요. 더 흔들려야 되는데,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이 말씀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지고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후반부 말씀입니다.
2: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주고받는 말을 듣고 25절 보십시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똑같은 놈들이죠. 열 제자가 그 말 듣고 신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항상 이름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놈이 누구를 앞서려고 그래요? 베드로를 앞서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신경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것들이야. 근데 베드로만 신경질 납니까? 나머지 10명이 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도 다 무슨 마음이세요? 예수님 임금되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크냐 이거 하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근데 교회가 이걸 경쟁을 붙이고 있어요. 경쟁을. 오늘날 교회가 경쟁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느냐에 따라 직분이 막 높아지고 하늘에 상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게 속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전혀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연말 때가 이런 설교를 하면 봉사 지원을 잘 안 할 텐데. 자,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 가치를 연결해보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열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얻기 원했습니까? 근세를 얻기 원했죠. 그래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집권을 하게 되면 뭘 한다고요? 자기 임의로 주관하잖아요. 장관 아무나 세우잖아요. 자기 원하는 사람 세우잖아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잖아요. 이게 이방의 집권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고요. 어제도 뭐 150만이 모였네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그 150만이 모여서 다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데 다른 대통령 오면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농민은 또 농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자동차 회사 다니는 그런 원하는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욕구들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근세를 부리는데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왔다면 너희는 틀린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나 그 두 명을 인하여 화를 내는 열 명의 제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서 권세를 잡으면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뉴스를 하나 보니까 2년 전에 밀회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정유라는 이름이 나온 것도 아세요? 그는 뭐 피아노 하는 애로 나왔지만 정유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부르면서 정유라 다음에 최태민이라는 이름도 불렀대요. 이 작가가 뭐 이화여대 출신인가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뭐 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을 통하여 이권을 챙기는 것이 이방 나라의 정치자들이, 정치하면서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높아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뭘 더 얻겠어요? 돈을 더 얻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생각. 그럼 이방인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미래의 그 여자 주인공이 아마 김희애 씨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마지막 법정에서 이제 최후 진술할 때 이 말을 했대요. 자신은 우아한 노비였다면, 우아한 노비. 그러니까 자신을 노비로 부린 그 여자의 꼭대기는 돈이었다.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꼭대기는 뭐라고요? 돈이었다. 라고 하다가, 아, 그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꼭대기는 그 여자보다 더 꼭대기는 돈이 아니라 진짜 꼭대기는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 끝도 없이 속삭이는 마귀. 야,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에 마귀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속삭인다고요?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끝도 없이 속삭이는 마귀가 그 사람의 뭐예요? 꼭대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작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 해놓고 뭘 구했어요? 권력 구했죠. 힘 구했잖아요. 세상에 잘 되기로 구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왜? 돈 가지면, 힘 가지면, 능력 가지면, 권세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마귀의 지배를 당해서 예배드린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방 나라죠. 이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기가 있는 거죠. 질투가 있는 거죠. 남을 모함하죠. 깎아내리죠. 밟고 밟고 남을 죽여야 되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고 정말 큰 자는 종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지 너희를 봐. 이게 세 번 오늘 겹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는지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 제사 아직 몰라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기심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이 타락한 죄인들은요, 결국 힘을 원하더라는 거죠. 돈을 원하고요. 그건 이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복음의 교제를 해보았습니다. 두 사람 예를 들게요. 제가 원교회는 강원교 지사님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강 지사님 했어요. 이게 원고로 남은 거니까. 강원교 지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김승기 지사님 먼저 왔어요. 저에게 만나러 어떤 분과. 그래서 제하고 쭉 몇 시간 교제를 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이 저 이제 운전하고 멀리 가 있으니까 문자를 보냈대요. 내가 오늘 이런 목사를 만나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라고 문자를 했더니 남편이 답이 오기를 그 이상한 교회, 이상한 잘못된 교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하러 가서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왔더라고요. 몇 년이죠? 몇 년 전이죠? 한 4년 됐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섬기심을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잘 받아먹는 거. 지난주에 예수 사과피를 기념하잖아요. 예수 사과피를 잘 받아먹는 거. 그래야만 나는 삽니다. 그래야만 나는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시키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김을 받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얘기 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섬긴다고 바빴어요. 마리아는 꼼짝도 않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받아먹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필요하죠. 마르다도 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참 바쁘고 힘드는데 이에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일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일을 선택했다. 우리가 은혜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봉사하다가 보면 나는 12시간 했는데 다른 사람 1시간만 일하면 신기를 나요 안 나요? 안 나시군요 아무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시야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신기를 났다는 것은 내가 12시간 은혜로 했는데 다른 사람은 1시간 일하는 사람 보고 화가 났다는 것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우리는 쏟아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음을 받아들인 거, 리시브하는 거, 액셉트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은 안 뺏긴대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그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일을 왜 인자가 오신 거예요. 대성물로 주려 하셨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몇십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 이야기. 이 사람은 부모가 어떤 교회 나가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신천지 나간 것을 알았대요. 뭐 한 5, 6개월 신천지 청년이 나갔으니까 벌써 이미 많이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모와 청년이 같이 왔습니다. 그 청년과 한 2시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역시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자신이 배우고 온 모든 그 체제가 흔들린대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성경 보러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네 번 가죠. 네 번, 세 시간씩.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영생 얻으려고요? 영생을 왜 얻어야 합니까? 왜 당신이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흔들렸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대를 했는데 두 분 다시 안 왔어요. 가사니까 오지도 않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흔들려요? 왜 신천지에 그렇게 열심히 시간 바치고 헌금 타고 봉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 말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이 생명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세뇌돼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흔들린대요. 더 흔들려야 되는데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이 말씀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지고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요. 90분 강의로 이 몇 달 동안 살펴봤거든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을 주려 하며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무려 9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몇 곳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물이라는 단어는 해방이나 구원과 연관된 동사의 손 명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대성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과 해방을 얻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형태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은과 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로 우리가 구속 못 받아요.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할 때 항상 오른쪽을 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

0: 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데 예수님 우리의 뭐가 돼요? 의가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대속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로 주신다는 개념은 대신의 의미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신은 세상적 개념과 성적 개념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세상의 대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상으로 나오면 누가 들어가요? 대신 다른 선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신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축구를 하면 그 운동장에서 빠져나온 선수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앉아서 놀아야 되잖아요. 대신. 이런 개념이 세상의 대신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의 대속물의 개념과 성경의 대신 개념은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이해로는 이해 불가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 놀고 예수님은 혼자 대신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뛰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경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주체가 돼서 달려간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셔서 이루시어 내시는 그 인자의 일이 무엇인지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게 죽었대. 우리는 2000년 뒤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 날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는 삶이 된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꺾여지고 예수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요. 이걸 무슨 과정이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찬바람이 휙 부니까 뭐가 다 떨어져 버려요? 낙엽들 훅 떨어지듯이. 고난이란 바람이 우리에게서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떨어내는 과정. 그래야 뭐만 남아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만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남기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 남기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 이루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영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은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왜 불태울까요? 내가 했던 어줍잖은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죠? 지 사랑할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태워지고 진짜로 은혜로만 한 것이 남았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내 추울 때 옷을 사주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다.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장부책에 다 적어놔서. 제가 전에 어떤 그 이수경자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구역원을 그렇게 돌봤는데 삐지가 나가니까 갑자기 40년 동안 자기에게 투자했던 것이 한꺼번에 생각 다 나더래요. 내가 지한테 신방 가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상담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줬던 거 한꺼번에 생각이 다 나더래요. 그게 무슨 은혜로 했어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아요. 우리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 누구에게 돌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려 예수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성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게 예수님 인자로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대신된다는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이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은 우리를 배척하는 대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 안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대속에 대한 해석, 그 십자신명육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난 이는 우리요, 함께 하신 이는 그리스도다. 버린 이는 우리요, 찾고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다. 버림받은 이는 우리요, 버림받은 이와 함께 하신 이는 그리스도다. 죄와 죽음과 사탄과 무지와 고난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그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요, 우리는 철저히 대신 당하는 이들이다.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신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모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 주위를 스승이며 십자가를 의심하며 십자가로부터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신성이나 자신에 속한 그 무엇을 뚝 떼서 우리에게 선물을 건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셨다.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조차 이루어내지 못하는 관계, 곧 가장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한다. 어떤 관계도 함께 죽는 것보다 더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죽음으로 그 몸과 피로 자신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된 것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면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리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들리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영원한 생명을 준다. 두 번째는 참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들리시고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 주시면 참 지식을 알아요. 참 지식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면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나에게로 모아드리겠노라. 그래서 너희를 나의 몸으로 삼겠노라. 무엇으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누어줌으로 너희가 나의 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이 일을 위하여 인자가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알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십자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참된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나섰을 때에 그 섬김 안에 어떤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어서 또는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세월 지나가면 그러한 은혜도 자기의 행위로 치환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살과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에서 오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하나 됨을 알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대해 참여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이다가 고맙게도 타인의 도움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 전도자로서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였죠.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갚기 위해 저희 BBM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BM 방송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에베에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도 또한 우리의 미래도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 BBN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방송국을 알리고 소개하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이웃들에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ITL 카드 한 장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나마 사슬을 끊고 제440화 찰스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진리를 깨닫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경험 말이죠. 그런 순간이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는 전에 술과 도박,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깨달은 그 순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1: 제니, 당신의 조언을 꼭 구해야 할 문제가 있어.
0: 무슨 일인데요?
1: 전에 내가 그 공구 상점에서 일했을 때 공구를 좀 훔쳤었거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일이야.
0: 그럼 그 공구들을 다시 돌려주면 되겠네요.
1: 그러게, 너무 늦었어.
0: 그 사람들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알았다면 당신 추적했겠죠.
1: 아마 모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자백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0: 그건 너무 위험해요, 찰스.
1: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까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거야.
0: 그러다가 체포되면 어떡해요?
1: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그래도 싸. 어떤 일이 닥치든 받아들여야만 해.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그 사장님은 절도범에게 자비를 보인 적이 없었거든.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의 삶의 초점과 방향을 변화시켜주신 어떤 분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찰스 처칠의 간증의 결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저는 토요일에 직장에서 해고된 후에 일요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전에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렸던 자동차 부품 상점에 갔죠.
2: 이야, 이게 누구신가? 주말 내내 얼굴 다 안 보이더니 이 찰스 자네 이거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어?
1: 나 지난 토요일에 해고됐어.
2: 해고됐다고? 아니 왜?
1: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일요일마다 일해달라는 걸 거부했거든.
2: 널 탓할 수는 없지. 일요일엔 우린 스피드 경주가 있으니까.
3: 그런데 스피드 경주를 왜 안 놨던 거야?
1: 교회에 가서 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2: 에이 봐, 다들 맥주 한 잔씩 어때? 야, 찰스, 너 맥주 안 마셔?
1: 나 구원받았거든.
3: 아이봐, 여기 이 귀여운 아가씨들 좀 봐.
1: 나 이제 그런 거 보기 싫어.
2: 야야, 신경 쓰지 마. 야, 다들 같이 동전 던지기나 하자. 왠지 운수가 좋은 느낌이야.
4: 내 차례야, 찰스.
5: 나 보셨나? 짜. 야야.
1: 아, 이거 도박이잖아.
2: 야야야, 너무 그렇게 고상한 척 굴지 마 임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4: 아, 그래? 우리도 교회 간다고. 깔끔지겠지만.
2: 야, 우리 말이야, 이 자식이 믿는 종교가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얘기해 볼까?
1: 그들은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롱은 상처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저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죠. 주님은 그날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새 신자로서 제게 필요한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를 교회로 초청해줬던 패트에게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곳에 갔습니다.
6: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1: 안 가져왔어요. 꼭 갖고 와야 하는 것이 좀 같습니다.
6: 우린 매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와 기도로 시작해요, 찰스.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올바로 지키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돌봐주실 거야. 알겠죠?
1: 네.
6: 화요일마다는 퇴근에 전도를 하러 나가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엔 수요 예배 가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엔 5시 정시에 반드시 차고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1: 그거 멋진데.
6: 우린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우리가 얻는 소득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비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주셨기 때문이죠.
1: 패트는 주일마다 젊은 부부 성경 공부반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런 패트에게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반에서 만난 또 다른 부부는 저와 제니의 멘토가 됐고 이들은 경건의 모범을 보이면서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과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패트의 자동차 정비소는 정말로 번창해서 패트는 또 다른 직원을 구했는데 그는 긴 머리에 태도가 불손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니였지만 우린 그를 히피라는 별명으로 불렀죠.
7: 이거 친구! 에이, 그렇게 끔찍한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어떻게 마치겠다는 거야? 그 멋진 로그막 전문 채널 좀 찾아봐.
1: 이 가게 방침이야, 돈. 패트 사장이 항상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에 고정시키라고 했거든.
7: 아이, 진짜.
1: 너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7: 물론이지.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 또 있나? 아이,
1: 나도 너처럼 긴 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시절이 있었어.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도 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임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지. 너도 말이야, 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게 너를 위한 유일한 길이야.
7: 야, 너나 잘해.
1: 하나님은 말이야, 너를 마약이나 로그막보다 더 좋은 목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야, 해피.
7: 그래, 그래. 하지만 난 마약하고 신나게 지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어?
1: 우리가 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이야기나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우리를 꾸준히 시험했지요. 라디오 채널을 로그막 전문 채널로 바꾸고 저속한 농담으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가끔씩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기도 했지만 죄책감을 느낀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그동안 저는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버스나 수감시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화요일 저녁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요.
8: 찰스, 우리가 이제 신방갈 그 형들하고 전에 같이 일했다고 했죠?
1: 예, 그 공구 상점에서요. 아, 그 형님 예전에 자신 소유의 소매 사업체를 운영한 분인데 불경기 때 세상 가운데 빠졌어요. 처음엔 뭐 사적인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사업체와 그 형님의 집 그리고 형수와 아이들을 모두 잃었어요. 그 형님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8: 그 형제 이름이 뭐죠?
1: 하워드예요.

0: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 형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님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0: 예,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형제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시겠어요?
2: 저도 당신들이 말한 대로 꼭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1: 아, 정말이세요?
2: 그래. 하지만 어쨌든 찾아와 줘서 고마워.
1: 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2: 날 위해 기도해 줘, 찰스. 다음 주엔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을 할게.
1: 아, 형님이 오늘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0: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찰스. 씨앗을 싹트게 하고 수확물을 거두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1: 전 좀 더 많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하워드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껴서 한 주를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 그가 사는 모텔에 다시 들러서 그의 방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3: 그분 마음을 돌렸어요, 여보?
1: 아니, 형님이 화요일 밤에 돌아가셨다.
3: 네? 당신이 신방을 갔던 그날 밤에요?
1: 심장마비였다. 지금 형님은 영안실에 있어. 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 제니.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 우린 시간을 다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돼. 그 시간이 그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
3: 맞아요.
1: 더 많은 일들을 시작할 거야. 고등학교와 구제선교단체에도 찾아갈 거야. 그리고 거리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0: 아이바 찰스. 좋은 소식 들었어?
4: 무슨 소식인데 너?
0: 나 구원받았어.
4: 아, 정말? 언제?
0: 지난 주말에.
4: 패티 사장한테도 말했어?
0: 아직 안 했어.
4: 굉장히 기뻐할 거야. 패트! 버리 구원받았대요!
5: 정말이요? 야, 너무 멋진 걸요?
0: 내 말을 정말 믿다니.
4: 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돈. 나 방금 예수님을 거부한 채 돌아가신 한 형님의 영안실에 다녀왔단 말이야. 내가 주님을 전한 바로 그날 밤에 그 형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너도 만약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는다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때 너무 늦는단 말이야.
1: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시내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 법원 계단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했지요. 가끔씩 누군가는 제게 소리를 질렀고, 한 번은 한 남자가 제게 맥주캔을 던졌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한 남자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제가 예수님께 지었던 죄를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로 서서 말씀을

0: 그 아이 할머님이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 말씀해 주셔서 자기 영혼 안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대.
1: 꼭 당신 같네요, 찰스. 당신 할머님도 당신을 교회에 데려가시고 당신 때문에 우셨다고 했잖아요.
0: 맞아. 그 아이 말이 내가 자기 할머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

0: 중 일부를 똑같이 말하더래. 주님께서 그 아이 마음을 다루고 계심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아이한테 구원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
1: 바로 그 자리에서요?
0: 바로 그 자리에서. 인도에서. 우린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가는 그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
1: 주님 감사합니다.
0: 제니, 나 말이야. 하나님께서 날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는 제가 구원받은 첫 해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1: 정말 훌륭한 설교였죠. 안 그래요, 여보?
0: 한편으로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무서웠어.
1: 어떡해요?
0: 그 수학의 법칙 말이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의 주요 요점이 이거야. 너는 뿌린 대로 거둔다. 너는 뿌린 후에도 거둔다. 너는 내가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둔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 내내 나를 다루고 계셨다고.
1: 어떤 점에 관해서요?
0: 전에 공구 상점에서 일할 때 거기서 공구를 훔쳤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자백하길 원하고 계셔.
1: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당신은 오래전에 체포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찰스.
0: 하나님은 알고 계셔.
1: 난 당신이 왜 그들에게 굳이 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0: 주님이 원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분과의 사귐을 망치게 된다고. 제니와 저는 함께 기도한 후 출발했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너무 두려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 어쩐 일로 찾아왔나, 찰스?
0: 저기, 사실은 제가 여기서 근무했을 때 물건을 훔쳤다는 걸 자백하려고 왔습니다.
2: 무엇을 훔쳤어?
0: 작은 공구들을 좀 훔쳤습니다.
2: 언제부터지?
0: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 후부터.
2: 그럼 그 양의 값은 얼마나 되지?
0: 모든 목록들을 남김없이 합산했습니다.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2: 우리는 절도를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찰스 자네도 잘 알 거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의논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려.
0: 그 기다림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경찰이 어느 때 도착할지 모른다는 예상을 하면서 사무실 밖에 앉아 있었지요. 마침내 그들은 절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훔쳐간 물품에 대해 이자와 함께 갚아드린다는 말을 깜빡 잊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것에 대한 비용을 빠짐없이 돌려드릴게요.
2: 그럴 필요 없네, 찰스.
1: 우린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2: 우리는 자네를 용서 안 해.
0: 예? 정말이십니까?
2: 찰스, 우린 지난 수십 년간 가게에서 절도라는 직원들을 여러 붙잡았지만 하지만 자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죄를 자백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우린 오히려 자네를 돕고 싶네. 그러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0: 1978년 저는 성서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예전에 다닌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부목사로 섬겼지요. 그 후 힐스버러에 있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실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0: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죠?
0: 목소리는 익숙한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3: 나야 돈. 자네가 그토록 회심시키라고 애썼던 그 히피 말이야.
0: 아, 돈. 정말 반갑네. 안 그래도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널 위해서 기도하곤 했어.
3: 네 기도가 응답받았어. 지금 난 주일학교 교사로 지내고 있다고.
0: 아, 정말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3: 야, 우리가 전에 함께 일했을 때 나한테 신실하고 좋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
0: 우리는 우정을 다시 새롭게 했고 전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던이 다시 전화를 했지요.
3: 찰스, 하나님이 널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
0: 내 경우엔 말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었어.
3: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0: 너희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전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낯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시작해야 되거든.
3: 그래, 지금 내 모습이군. 하나님이 나도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0: 꾸준히 기도해봐. 그럼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확신을 주실 거야.
3: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줘.
0: 그럴게. 아, 저기 성서대학에 진학하는 건 어떨까? 그는 성서대학을 졸업한 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아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아이들은 모두 주님을 영접했고 그 아이들은 이제 경건한 가정에서 우리의 다섯 손자 손녀들을 기르고 있지요. 그리고 저는 두루 여행을 다니며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구세주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바로 지금 주의 사함과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희생하심으로 모든 죄값이 치러져서 제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출연 정운석,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홍승표, 이상헌,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0화 찰스 이야기 마지막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0: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물고기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때 서로 부딪히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물이 지어 사는 물고기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만여 종 정조되는 많은 종의 물고기들에게 내장시켜 놓으신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물고기들은 물을 지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마리가 넘게도 무리를 짓는 것은 물고기들에게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천적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부여받습니다. 한 무리 물고기들이 공격을 받거나 깜짝 놀랐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 위험으로부터 폭발하는 불꽃놀이처럼 퍼져나가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물고기들은 서로 볼 수가 있어서 자기 옆의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또한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터럴 라인즈라고 부르는데 이 장기는 피부 바로 밑에 몸체의 길이를 따라 흐르는데 예민한 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털들은 물고기 주위 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므로 각각의 고기는 물의 조그마한 움직임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웃의 방향과 속도를 예민하게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물고기들의 이 특별한 장기와 무리를 지어 그 이점을 누리는 물고기들의 행태는 결코 우연한 유전인자의 조합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살피시는 창조주를 증언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물고기들을 생각하시거늘 얼마나 더 인간들을 찾으실 것이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과 생명의 관계를 갖기를 얼마나 더욱 소원하시겠습니까?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린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의 일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능력자로 치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 우리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그는 병으로 죽게 되었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세모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데 그 이유는 세모꼴 양심이 죄를 짓는 것만큼 회전하면서 뾰족한 모서리로 마음을 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결과들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긴 결과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악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 용서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하나가 된다는 말은 협력, 단합, 일치라는 말과 관련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 협력은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합된 성도들만큼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의 단합, 성도의 온전함을 바라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삶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5: 4장 2절에서 6절까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예, 마지막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뭘 기도하라는 거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해요. 세월을 아끼라. 아,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세월이 너무 지루하게 여겨질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막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낀대요. 자, 그래서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일 하는 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지난 것 같아요? 아니, 재밌는 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3시간을 했는데, 그죠? 게임을 하는데 3시간 했는데 시간은 30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읽어라 그러면요? 30분 성경 읽어라 그러면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거 아는 거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세월을 아껴서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오면 앞에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인식키거든요. 이건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모르죠? 예. 네. 어른들은 비밀번호 다 알아요. 예. 네. 비밀번호 알면 열고 들어오는데 비밀번호 모르면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물건 훔치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뭐 있다고 물건 훔치러 왔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물건 도둑이 진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있죠. 수요일은 저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이쪽에만 사람이 있는데 저 경기도에서 왔던 어떤 분이 아기를 안고 아기가 울어서 밖에 나갔더니 어떤 남자, 한 스물 몇 살 되는 남자가요. 아니, 여기가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뒤에 샅샅이 막 후레쉬 있죠?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후레쉬 해가지고 막 구석구석 막 찾더래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그렇지 도둑이니까. 근데 평소에 왜 못 와서요? 비밀번호를 몰랐거든요. 평소에 비밀번호를 알았다면 평소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다 훔쳐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다음에 또 한 번 왔더라고요. 마칠 때쯤 되니까 시간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알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예배당에도 들어오는데 하늘나라에도 비밀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비밀번호가 뭐냐? 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러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전도가 나오죠. 전도. 전도도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랬죠.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래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게 이 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밀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말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전도한다.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이걸 전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가면 뭐 하는데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부자가 되고요. 영원히 살고요. 복도 받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전도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딱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 뭐예요? 그리스도더라 그래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럼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 말로는 이 그리스도로만 헬라어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다른 말로는 구원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면 왕을 메시아라고 하겠어요. 왕 또는 제사장을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또는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됐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을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들고 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기름을 딱 붓고 당신은 오늘부터 왕이라고 해요. 라고 기름 부으면 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돼요?
6: 왕.
5: 왕인데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를 구약이 다 밝혀두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는요,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구약에서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대, 구약 성경에.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요. 오실 그리스도. 그럼 신약에는 뭐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신약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와 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요,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다윗도 그리스도예요. 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리스도를 써요. 왜? 왕이니까. 기름 부은 왕이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1년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니까 그리스도를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가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로가 말할 사람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한 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분. 누구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6: 메시아.
5: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누가 그리스도예요? 아, 그렇죠. 기름을 부으면 뭔가 찝찝해요. 맞아요. 기름 부으면 너무너무 찝찝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못 살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분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 찝찝해. 내 마음대로 못 해. 찝찝해가지고 너는 왕돼. 아씨, 찝찝하네. 왕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면 아, 찝찝해. 선지자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면 아, 찝찝해. 목사 해야 돼. 기름 부으면 아, 예수 믿어야 돼. 이거 할 수 없어. 기름 부음이 찝찝해서 떠나지를 않아. 너무 말 잘했어요. 기름 부음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안 떠나. 이게 기름 부음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내 혼자 사는 게 홀가분해요. 예수님이 함께 붙어서 사는 게 홀가분해요. 혼자 사는 게 홀가분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붙어서 나 교회 가기 싫은데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네 말씀 들어야 돼. 아, 찝찝해. 좀 떨어지세요. 좀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안 떨어진대.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와, 오늘 질문 잘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면 뭐라고요? 찝찝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잘 들어라. 그 찝찝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간다니까. 그 찝찝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는 것만 얘기하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보고 들으려고 하고 진짜 진리, 전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가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천국 가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 다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하는 삶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할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그 오실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정말로 오셨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애, 공적 생활 3년 동안 말씀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3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3년 전에 했어요. 3년? 3년 전에 했는데 사람들을 다 실어서 막 죽여버리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했지만 부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이 전도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 막을 사람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 잘 들어라. 너 오늘 정말 중요한 말 해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성령이 오셨다는 성령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에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진짜 기름을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떠나지 않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오니까 안 떠나요. 진짜 찝찝해요. 어떤 데는 죄짓고 싶을 때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좋겠어. 나쁜 짓 할 때는 그리스도가 안 보시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성계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이제 막 청소년이니까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시대예요. 그럴 때야 하나님이 날 본다 그러던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던데 에이,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가세요. 한다고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건 찝찝한 게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들여놓는다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아침에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 어떤 예수요? 그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좋잖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주님께서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0: 질문. 아, 은찬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은찬인지 주찬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니, 확실하게 은찬이 안다. 누가? 그리스도가. 진짜.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러미, 저와 이름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따라서 기도해요. 손 모으고, 자, 목사님 따라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를 우리들이 갖고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새로 사귄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받은 학대와 중독에 관한 얘기를 목사님에게 다 들려주었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또 외설물을 접하게 돼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필사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잘 지어진 안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른손에는 공격을 또 왼손에는 방어를 위한 의로운 무기, 의의 무기를 각각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있고 이 보호해 주는 것 성경 말씀과 믿음과 구원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크고 강한 세력을 대할 때는 넘어지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 영적 무기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대적과 싸우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때는 상담사나 전문 인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싸울 때 항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 갑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권능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주님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가 각박해지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날카로워져 부딪히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것이죠. 주변 환경과 처지를 보면 짜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BBN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똑똑한 천재들이 많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IQ도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인물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나 천재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성이 뛰어나도 인간이 가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위대한 천문학자가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나의 가슴에 있는 눈물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가 수학의 도식은 잘 풀어내면서도 남녀간의 사랑의 도식을 풀지 못해 쩔쩔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빡세 갇히게 되면 건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시간의 에나베에 갔다가 그곳에 계신 어떤 집사님을 통해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 물리학과 출신이신 분인데요. 물리학과 출신들이 일반적으로 수리에 밝고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 물리학과 동창회에서 만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동창 하나가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 잘난 척하고 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2018년은 10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합하면 모두가 똑같이 2018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에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세니까 제가 태어난 연도가 1952년이거든요. 66 더하기 1950이 하면 2018이 나와요. 제 딸의 경우는 작년에 32살이었는데 걔가 1986년생이니까 합하면 역시 2018. 우리 와이프의 나이는 공개하면 큰일 나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나이에 작년 나이에 여러분 출생연도를 한번 합해보십시오. 정확하게 2018이 나와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동일하게 20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연도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뺀 것이기 때문에 고로 태어난 연도 플러스 나이 하면 항상 그 애가 나오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제가 2019년 제가 67세가 되니까 당연히 1951을 더하면 2019가 나오는 것이죠.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일이라고 그렇게 떠벌립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댓글에다가 딱 한마디 달았대요. 야 이 또라이야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문제, 우리 모든 인생에 직면한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만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매달렸습니까? 그럼에도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만으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즈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인생의 참된 길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그 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도자는 길도자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번역한 단어가 하 로고스란 단어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그 말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정이 달려져 있고, 이 십자가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진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cross is foolishness. 현대인의 번역을 봤더니 It doesn't make any sense. 십자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nonsense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일까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십자가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세상의 지혜는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바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추구하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수치를 소개하고 있죠. 세상 지혜가 쟁취와 성공을 추구한다면 십자가는 희생과 버림을 추구합니다. 세상 지혜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개념이죠. 제가 페이트를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어떤 분이 왜 불교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내가 짊어져야지 나의 죄를 어떻게 타인에게 덮어 씌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로 갔다고 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인간의 논리에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짐을 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짐을 지는 것이 죄에 대한 참 해결책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죄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산다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죄에 대한 짐은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이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즉 지혜가 폐지되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marvelous work, 하나님이 행하실 기가 막힌 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지혜는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meaningless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20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선비라고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스칼라,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스크라이브스, 서기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옛날 번역에는 변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이 말씀 읽을 때는 무성영화 시절의 변사, 우리 이수류가 심순에 나오는 변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웅변가를 말합니다. 디베이트, 논리적이고 아주 수사학을 행하는 그런 변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가는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지혜를 무색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 근본적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똑똑한 모든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항상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의 논리와 나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프로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을 억셉트하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프로치. 오늘 성경은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찾아가도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고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십자가가 참 능력인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세상 지혜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실은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저명한 철학자들을 청빙을 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아테네의 버금가는 철학의 본사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헬라 철학적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과 헬라 사상이 혼합되면서 생각지 않던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헬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성이죠. 합리성이죠. 리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헬레니스틱 위즈덤의 핵심이죠. 이 헬라 철학의 인간론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이원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체다. 근데 육체, 이 바디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 속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이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이 방탕함을 낳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굴리건 학대하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음란에 빠지고 도덕성이 훼파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것은 우리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불렀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플래시가 악한 것이지 우리의 바디가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도덕적인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즈덤은 역시 어려운 단어지만 역사론적 이원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present age, 현 세대가 있고 the age to come, 다가올 세대가 있습니다. 현 세대는 악한 것입니다. 어둡고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시대,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이 세대에 태어났어요.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존재였는데, 이와 같이 present age, 현 세대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대

0: 대로 가져가게 하는 사건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현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하반부를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구원한다는 표현은 바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이 복음이 미련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쉬운 것도 복잡하게 이야기해야지 뭔가 미닝 있는 줄 알고 듣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페이트 하신 분들 잘 아시죠? F-A-I-T-H 얼마나 심플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복음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항상 반복합니다. Truly, truly I say un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생명의 능력 소유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파워를 나의 것으로 갖기를 소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렉 로리 목사님의 개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분을 소개해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특별한 분이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7번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렉 로리에게는 He had seven stepfathers, 7명의 양아버지를 두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스카 로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도 생부는 아니지만 자신을 아들처럼 대우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을 따서 그렉 로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그렉 로리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 오스카 로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디에 사시는가 알아봤더니 뉴저지에 살고 있고 변호사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주말에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보내지 않겠느냐. 그때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심장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좀 말해주지 않겠는가. 이 그렉 로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담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날카로운 지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He was so smart, so educated, so logical, so cynical about religion. 얼마나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논리적이고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인데, 그래서 마치 판사 앞에서 케이스를 프리젠트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아침 같이 산포를 가자고, 심장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산포가 필수입니다. 함께 산포를 하던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너가 이야기한 그 예수를 나도 믿으면 안 되겠느냐.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영접기도를 하게 됐어요. 영접기도가 끝난 후에 그렉이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하트에 들어오셨다. 그 말을 들은 그가 너무 기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렉 로리를 데리고 자신의 심장 전문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제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심장에 모셨다. 그러니 나의 심장을 체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렉이 당황해서 아니 아버지 그 심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하신지 아니라고 내 심장을 체크해달라고. 의사가 심장을 체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알아오던 심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있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심장도 치유가 되었지만 육체적인 심장마저도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간을 더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데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생명의 권세가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능력인 이유는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22절에 24절까지를 보십시오. 먼저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것은 뭘까요? 표적입니다. 가시적인 것, signs. 그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논리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대목이 유대인들이 억셉트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티칭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억셉트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스탬블링 블락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하게 될 때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Crucified Messiah,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컨셉이 생소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제사들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과 피흘림과 특별히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피흘림과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절기 때마다 이 절기에 참여하면서도,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읽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한번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단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믿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노력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한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은혜의 사건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본인이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아는 분이 있겠어요? 본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을 수여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ut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나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바른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 삶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집트 선교사님이신데요.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대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왜 공부를 잘했느냐? 본인은 선생님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떤 답을 쓰면 점수가 좋은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기 때문에 시험만 보면 점수가 좋은 것입니다.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굉장히 높았대요. 점수가 너무 높은데 이 점수를 가지고 다른 과목을 택하려니까 아까워서 이 점수에 합당한 과를 택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택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대학에 입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본인 말씀이면 전혀 자기 체질이 아니더래요. 자기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 데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마치자 해서 사실은 MD로 그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 자매를 만났는데 지금 부인이 되셨죠. 그분도 메디컬 닥터예요. 이 두 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병원을 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셔서 18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며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다가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사실 쉽게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서 그 중동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가능했느냐 물었더니 내려놓은 게 없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충격이 오는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분만의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은 세상 길과 다르긴 하지만 십자가 길은 능력의 길이요 값진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는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리석다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어리석을 리도 없고 하나님은 연약할 리도 없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하게 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값진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만일 좀 제대로 갖춘 사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누추하고 더러운 죄,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가장 썩어빠진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합당한 투자일까요? 얼마나 풀리시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할 바로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처형당하시다니. 예수님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어요. 옷을 벗기면 벗기우지고 침뱉어도 아무 한가지 않고 마치 가장 무기력한 사람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처형당해 죽어가셨어요. He was so weak.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영원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없고 영원 구원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나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것이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소를 잡고 잔치하며 기뻐하는 것 등은 모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일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귀한 일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최고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보다 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아이텔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마다 전해준다면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혜권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마 자기 개인 집보다는 훨씬 불편할 텐데도 짜증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한두 사람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짜증내지 않고 뭔가 설렘과 기대가 있는 표정으로 캠퍼스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에반스홀 433호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3시 52분 새벽에 깨어서 제가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미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아래로 내려갔더니 자매님 화장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한층 화장실 내려갔더니 화장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화장실에 3시 52분에 아무도 안 오겠지 하고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그 목사님이 갈 때까지 433호에 갔다가 그분께서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3시 52분에 깨고 나서 깊은 잠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참 특이한 경험을 하는구나.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예기치 않게 아침에 샐러드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저는 김치를 짜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샐러드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오전 말씀이 샐러드가 없는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주시길 바라고요. 15분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장 5절과 2장 8절과 3장 2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공동적으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2장 8절, 3장 2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세 절에 있는 말씀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3장 2절에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은 인내를 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임상적으로 관찰해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지 않고 신앙을 잃게 만들거나 냉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환난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둘째 마음밭, 돌밭에 뿌려진 밭, 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여 불타 없어지는 그런 복음 수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코스타에서 분명히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환난이 오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돕는 이 사도적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호의와 항구적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호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불쾌하게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가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은 고난 성경에서 환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인론적 접근합니다. 환난에 대한 고전적 접근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15절로 68절 보면 집에 가서 보면 환난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냐면 죄와 벌의 이양 대립적인 죄와 벌의 잘 보세요.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그런 아주 인간론적인 그런 일대일 비례적인 그런 죄와 고난의 일차 방정식적인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명기적 고난 이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적 고난 이해 다음에 두 번째 고난 이해가 애가형 고난 이해. 애가란 말은 뭡니까? Lamentations.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보타지를 한다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걸 우리는 환난 가운데 애가형 접근. 환난을 애가형으로 접근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죠? 지금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공평과 정의의 사역을 사보타지하고 태업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깨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9절.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태초에 보이셨던 그 큰 권능을 개인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답게 좀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동맹상태 비활성화 상태에서 깨어나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사야 51장 9절 대표적인 것이 애가 시편, 시편 38편, 시편 44편, 시편 89편, 에세트라 에세트라. 많은 성경 구절이, 그리고 시편을 잘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찬양이 많지 않습니다. 시편 잘 보세요. 시편 잘 보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고 하나님 잔뜩 띄웠다가 한때는 이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다그치는 약간 애가형, 애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찬양을 약간 사탕 벌림으로 약간 립서비스 하듯이 하는 그런 찬양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순전한 찬양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흔히 찬양이라는데 그건 약간 미슬리딩한 타이틀입니다. 시편은 뭡니까? 탄식이 굉장히 많은, 물론 마지막이 장조로 끝납니다. 다시 좋은 걸로. 마지막이 잘 끝나. 그러나 약간 그 봉합이 약간 덜 된 채로 끝나요. 대부분이. 뭔가 약간 아직까지 충분히 공의가 만족이 안 된 상태로 끝난단 말이에요. 시편 잘 보세요. 150편 중에서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곳은 몇 곳이 있어요. 워낙 찬양 안 하니까 소업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막 다그칩니다. 시편 150편. 인간이 찬양을 잘 안 하니까 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안 하면 혼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편 2편 7절을 보세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박살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이렇게 좀 약간 급주는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 넘쳐서 와 하나님 진짜 너무 좋다. 이건 시편 84편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찬양은 뭡니까? 앞에 찬양했다가 하나님 붕 띄었다가 마지막에 와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 14절.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읽어보세요. 굉장히 사사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해내는데 한 절 자체가 보통 다섯 절만큼 많은 내용을 그냥 숨도 안 쉬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 엄청나게 개인기 있던데 그 개인기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우리가 7년 동안 미디안 앞에 압제를 당하며 낙타 기동부대에게 사정없이 유린당하며 곡창지대 모두를 넘겨줬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하자마자 기도원이 바로 가시도치에 응답을 합니다. 큰 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비참한 미디안 압제로 7년 동안 우리가 유린당하는 이런 참담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애가형.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두 가지 두 번째 입장은 뭐냐? 애가, 즉 하나님 탓을 돌리는 저항문학. 저항문학. 근데 성경은요 이런 저항적 탄식의 언어, 대들모의 언어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탄식하는 사람을 불신앙으로 단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돋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저항의 언어를 토해냈던 기도원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큰 용사로 삼아내십니다. 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는 저항적 언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저항적 언어를 가진 사람을 그 라합 같은 베못 같은 니고 야당 같은 그런 저항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큰 목사님들은 달래가지고 애완용 동물처럼 잘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목사님은 가시돋친 저항의 언어를 내뱉는 목사님들,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거느립니다. 그런 가시돋친 저항의 언어를 내뱉은 사람들이 용사가 됩니다. 세 번째, 이런 하나님 탓이라고 막 대놓고 하는 이런 저항적 애가 접근 외에 욥기 같은 고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크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애가 문학의 일부인데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룰을 어길 리가 없는데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 가장 의롭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 희생자가 되어서 7남3녀를 하루에 잃고 본인은 의료보험도 안 되는 치명상을 입고 사회적으로 생매장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욥은 하나님께 천상법정의 하나님을 우주적 국제사법재판소의 하나님을 기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소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또는 피의자로 이제

신원해 주시오. 이 모든 죄가,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이 진짜 내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동방에서 가장 의인, 악에서 떠난 자, 명철이 가득 찬 자, 그 욥을 칭찬하던 때는 언제 갔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약간 시치미를 뚝 떼시면서 70여 가지의 창조신학적 질문을 막, 우주 전체 물리학부터 동물 생태학부터 막 질문하면서 70여 가지 질문해가 욥이 대답하려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항복하면서 나오는데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욥아, 너는 죄 지은 사람이 벌받는 이런 인과법칙, 이런 연기론, 이런 불교적인 그런 연기론, 인과 응보법칙만 존재하는 창조세계를 너는 생각했나? No way.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지은 창조세계 안에는 죄 짓지 않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내가 지은 세계다 라고 말함으로써 욥의 고난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임을 확실하게 선포하며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다만 욥은 근본 주장에서는 잘못이 없지만 근본 주장을 제기하는 말버릇에서 약간의 건방진 죄가 추가된 데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그는 견책과 주의 경고로 끝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욥은 형을 살지 않고 태도가 약간 불순하다는 약간 가벼운 책망만 받고 꿀밤 한 대 맞고 그냥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창조의 신비에 속한 고난,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blind by birth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9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면은 지금 김혜근은 요한복음 9장을 말한다 라고 이해의 빛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논쟁.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가 말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불구로 태어난 것,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창조 중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미완성 창조 작품임을, 하나님의 창조가 더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은 창조의 신비에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6절, 7절을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환자에게 발라주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과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 같은 치명상을 가지고 함몰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푹 꺼진 상태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매우 상상도 초월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창조의 가정에 in the middle of 창조, 지금 이 사람 창조가 끝난 사람 아니다. 신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모든 이 땅의 연약함과 불행함을 창조의 신비로 접근합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욥기가 만일에 죄 있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만이 벌 받는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징벌로 받는다. 만일 이 논리밖에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욥기가 없다면 이사야 53장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 뭡니까? 4절부터 7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욥기적 상관. 죄 있는 사람만이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 큰 논리적인 맥락 안에서 죄 없으신 예수가

0: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창조의 신비 안에 있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이 환란의 의미를 세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명백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환란 당하고 있는데 고난 신비주의로 자기를 욕기랑 막 상황을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석학적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명백한 신명기적 인과응보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볼 때 술을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신명기적인 고난 사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사람 시험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 약속과 달리 1장부터 10장까지 시험 나온다고 그래놓고 시험을 11장부터 15장 내면은 이때 막 애가행 저항하는 거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런 거는 탄식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소송감이에요. 학교의 그리번스 커미티, 원통위원회에 소송해야 돼, 이거는. 교수가 약속과 달리 시험 범위를 틀려서 우리를 물먹였다. 자, 이런 건 애가행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되게 민원사항들, 공무원이 사보타지 해가지고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막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가부가 마침내 민원 성리 해가지고 귀찮은 그 귀찮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함을 인하여 결제해주고 가부의 신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조리한 상황에 간섭해달라고 인터벤션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19년 3월 1일 날 막 독립 만세 울는 거 이런 거는 애가행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런 걸 우리는 밀턴형, 밀턴식, 존 밀턴이 이런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가졌습니다. 모든 불행도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약간 그런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식민지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가산이 막 탕진되고 우리 집안이 박살나는 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이 부조리한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애가행으로 저항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란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 군데 산란 받았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고난받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동족으로부터 고난받았는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적 충성심을 바치면서 그 로마의 모든 혜택을 누렸던 유력 시민들이 로마 황제 대신에 또 다른 임금 가이사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자마자 로마 황제 충성심으로 결속된 데살로니가의 공동체 에토스가 와야 된다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계 만민이 다 경배하고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칭찬할 때 로마 평화가 최고라고 칭찬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로마 황제가 주는 구원과 다르다는 걸 말함으로써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입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게 만드는 역전을 일으킨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환란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 냉담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목양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로마서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란 말이 나오고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의 문서에만 나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욱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